0: 어디? 어디?
1: 야, 꼬마 이거 도사오? 아는 건 너야. 사오가 방금이야. 그놈 일라님 사오자가가 가기만 가이. 어디나이 자두?
0: 자마하레니 아논다카이지 소마라치